0: 바로 용반도.
1: Oh no!
2: Hey! Eno! Que no te mule la cumulela.
3: 마마 잡아냈어.
4: 완지예, 엄마 이런 처리 달랑같은 오난두이래 나나 당게.
3: 파구리 안에 열이 있음우.
4: 예, 에비슨 뱀이 베이세무
3: 니와 테딩 에사웨 투세
4: 에야 지카비리
3: 에야 프로그라모 오브에 카냐
4: 에사웨 투세 에요무나 코치
3: 이워웨 로리리 당가치 오이디 와카지 와카자렌세 문 소베라 소베랑가
4: 아 마마 초비 와라가치아미레 이라라 와누 투리리 제 투엠비
3: 몬티 와노제 바워
5: 에요니 프로그라모 오브에 카냐 오타지 노미루 와보노미루에 와불라 지구리리 제로 지푸네모 에비오 쿠에가